0: 라디오 소피아 유원 소피아 라디오 라 퓨블리시테
1: 자이미 라프톤 아보 바카쿠 이키 페라넷
2: Dezo, Yelouana, 1 giga de metiamno, 1 giga dezo, 500 mega, ma de gente tout loin, 500 mega, asno apesena manu com fulural, atamien noura maren, arrivoyar pona nefa, 1 giga, isofena mle yaz, tout chamana kere patoblo fulul, tsindi wenganani, 10, 322, étoile, 64, 10, nami tira uni super app, yas et moi.
3: Le retour de la musique, c'est maintenant.